0: 娘到。
1: 哎呀，杨贵妃大怒守宫位，孤王要暂避一时，怕佢走多乱性啊。
2: 主上，你嘅威风系咁耐咯，我竟已睇得多，唔啱咁啦，请你由后宫回避。
1: 吓、啊？
2: 我对你都甚表同情嘅。
1: 啊！